the world so high, like a diamond in the sky. Twinkle, twinkle, little star, 민영인다 기기, 나리 반인다 구나 갈라가, 가보다 기르 구나 갈라가. Bunny.